miss calls 아프거나 as you take me 아플라 불라 부어만 찰것 끝나 잠깐만 잠깐 남아 가라룰루 밀라 좀 봐.